슬슬 때 할 때 굽고 싶어 불안돼 고시자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코래 나 혼자 놓았을 땐 동진간 됐으네 You mean it 와 뮤직과 심에 다 파대고 man